0: 지랑대 도나 가이족 날리오 가이 자만기노
1: 바바이안 닦아봐 잔이랑 니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돈통나사 낭족바
0: 나죽동 나마이코마스야 앙이 구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만 나드빳 아가차이긴바 안탕니 자나 스카코 주소곳 나만 나나가고 나 위자마
1: 암바 나 자프레띠멍 자마노 나 사조고데 낭이비에니 남근이나 사가닝해바 무뜸 지급바 아로 가리낭 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낭이비에니 남근이나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코서 자보하
2: 야코 코미셔너리트 오프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위야띵아
1: Oi, Ruga, mein ist ein Erwa, du kontakt in Skanya.
2: Plus F, Chinko, Ninga, Chimwe.
1: Ja, plus F, Nigman und Tisa, Tanat, Naman, Ginma.
0: Namas, Yama. Jin Salon, A, Chani, Rangko, Chaun. Bienko, Lakat, Kapa, Mangrakat, Kapa, Aro, Chuong, Kapa, Vitamin, Rang, Dong, Zaun. Mandini, Chanchianiko, Bilgriata, Aro, Bien, Bimang, Kuma, Nomata. Unigman, Sa, Chani, Rangko, Brion, plus F, Chin, Nang, Pakusa, Brevo, Uno, Vitamin, Aro, Ayen, Gnang. Bien, Bimangko, Mangrakat, Naruan, Sing, Baljoke, Rakinagata, Chani, Bosturanko, Brion, plus F, Ni, Chin, Nang, Pakusa, Brevo. Yako, Commissionerate of Food Safety, Megala, Shilong, Nikita, Uyating.
3: Tak si mana ahab en sang mana yang kebagi tu ni ku kematang skainga wan da alsan katenga ni tua dumrum balbal baca kak satang dungu di ye girang ku tahu si mang jol ahab en sang mana yang kebagi tu ni ku kena sunat kita manangin.